0: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도비 말에 대답하지 괜찮아.
1: I'm all over 이라쳐 우리 외롭지 방문을 닫지. I'm all over 이라쳐 우리 외롭지 또 문을 닫아.

대피가 우주인 조용해하네 모래 사막처럼 yeah. 언젠가부터 냉장된 너가 없네 처음처럼 yeah.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바쁘거든 가는데 또 작업하러